0: 나눅 FM 빌라의 사고친
1: 눈이 집으로 갔다 덕복 집으리 안 마삭 아후시 보다 주위에 입심쯤 밥 아퐁하는 눈은 마삭바 수화가삭 이라고 다른 늑담하는 으까마 쇼시 유신학 금액 이시슈지세닉 듀니아 속았삼만 마슝멍멍 빙하슝멍멍 미흥늘마고다 시세만 이다 아퐁 깍깍둥하는 이라지우 우기엄만나 누다유세풋 가위짓다각 류게 요렛 암마딱 바롬니니 기뚜니니아위 기세리 위로왁사적감너쏙 너깟 가위딱피엔 히스티다릭 운누이자마사 아퐁 빙하슝 이시슈지세네 비시시마슛 아공난니 마기치 속았다싹 지부리 울루인나니 깔시마각가 암마딱싹 위겐치미루 늘나고딱 아자진우타 안마뜻살리 지보리미 짜고스
2: 운누아 나소미 가구유르빛 이마루니 투타빈니우머빛
3: 아 뜻살루미 귤리스카비미토가라
2: 아유니 락내룽이디오 클리마키오스키 운누아 나가르와토 아히우시신나소 빛짜가리수 투타빈니 집싯 마마구유르 Jum-jum, allarpassuill. Lima kiosk, Facebook, ég til út etta víkitt. Ímaðurinn í bísiðsettitt, allardóri allugin, SMS-arit óna, 54-01, halvtrassimut.
4: Lima kiosk í aðsýtt, gæsjú dólíu, gæsjú dólíu.
2: Nenok mítiðum í iPhone-ið, nú dætt byggagut, bísannartúð, í dag sottetut, agir að súið sinna útitt, affa, agir að rjallu, sinna útúa, agir að tekkanut, Tapottari ulluu agilarsorsinnaavat qaamatini pingasuni immikkut agiliinartaqanngitsumik neqeroorutigut nanoq media nakkat kiyallimi takuneqarsinnaapu takus
0: nanoq fm

0: Nanook FM 빌어리사루티.
1: 룸미 지불어 갖게 덕고 지불이 안 맞삭 아후시보다 주위에 입심템바 바퐁하는 누엔나 속바시와가삭 이라코다린 늑담하는 으까마슈시우시나뚜믹 이시슈지세닉뚜니아소가삼만 마슈멍멍빙아송멍멍리유 늘마고다 시세만잇 아퐁 깍깍뚱하는 이라지웃 우기엄만나 누다유세뿟 가비짓자각 류게이올렛 암마딱 바롬니닉 뚜니니아윗 기세류위로박사적감나쏙 늑깍가비딱피엔 히스티다릭 운루이자마사 아퐁악빙아송록 이시슈지세는 비시시마슛 아공난잇 마기치소각다싹 지불이 우스윈나니 깔스마각가 암마뜻싹 위겐치미루 늘나고딱 아자진웃 맞다 셀루님 지보님이 짜고스
2: 운누아 나스워미 가구유덕빛 이마루니 투타빈니우먹빛
3: 아 다셀루미 귤리스카빔이토가라
2: 아용이 락나룽이디 우클리마키오스키 운누아 나가도와또 아키우시신나소 빛짜가리수 수다반니 집시 마마구유두 Yum-yummi allarpassuullu Lima Kiosk Facebook yatigut attaviikkit imaluuni ippisiissatit allattoriarluut SMS-erit uunga 54-01-50-simut
4: Lima Kiosk yasit kasuttuuleu kasuttuuleu
2: Premier League-imi unammisut Nanook Media kanaaliini aamalu Viaplay Sports-imi madinnaafikisinnaavatit Unamminerit toqqaanertumik takunaqarsinnaapul Kanaadini ukunani TV3 Plus, TV3 Sport, TV3 Max, Amalu C. Nanook Media mi Total Parken Bigani Viaplay Sportsikkut Amalu toqqaanertumik isiginnaarneqarsinnaapul. Piummaruillu ortafortiimik kingorna angullugu isiginnaaqassinnaalugit. Nanook Media naqqatkiiyalikkut Nanook Media TV mut ilaasortanngorit.
0: Nanook FM.